0: 생각.
1: 담.
2: 아요.
1: 담.
3: 나.
1: 아래 담. 담. 담. 록. 브름. 브름. 야에 이후에 어여의 암마.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
4: एक चतुर नार बड़ी होशियार एक चतुर नार बड़ी होशियार अपने ही जाल में हंसत जात हम हंसत जात अरे